야, 침나다 니슬러지도, 이 땅도 끼르라, 선발에 까마자베, 저와 둘에 까마, 진지, 애까지 랑라를 꼬이 길다, 랑라 침마, 지나, 침이 죽제, 부신.